0: 그러니까 소리로만 듣게 되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이 조석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퇴종류들이 운반이 되고
1: Born nearly 8,000 years ago, the Get Bowls bear the mark of a living alchemy, where river sediment meets tidal force, shaping the land again and again.
0: 우리나라의 그 지형 자체가 대부분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런 산악 지역들은 그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물들을 그냥 흘려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철 장마 기간 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 강을 통해서 어떤 토양들이 같이 쓸려가고

0: Born from the giants Alibaba, SAIC, and Zhangjiang High-Tech, IM Motors is Singapore's fastest-growing EV brand. Experience the IM5 electric sedan, winner of the Straits Times Car of the Year 2025, and the award-winning IM6 electric SUV. Enjoy 10 years of battery warranty, free servicing, and in-car data. Test drive them at IM Motors, 11 Linky Road today. I am bold. I am brave. I am yours.
1: 뭐 머리나 아니면 엉덩이를 빼꼼 내밀었다 들어갔다는 장면들 보실 수 있습니다.
2: 파이트!
1: 저희가 보는 갯벌은 평면이지만 이들에게는 3차원의 어떤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아주 많이 복잡한 개미굴 그 이상의 어떤 영역들이 펼쳐져 있다 보시면 돼요. 갯벌에서만 약 천여 종 이상이 발견됐다고 보고가 됩니다. 단위 면적당 발견되는 종수가 최고 세계 최고였습니다.

0: 이런 맛있는 먹이들이 많으니까 포식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낙지나 이런 녀석들이 와서 그 구멍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때로는 그런 낙지들도 자기보다 더 큰 포식자가 있으면 그 구멍에 쏙 들어가서 피하면서 모든 생물들이 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잘 차려진 다양한 부패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어떤 생물에게는 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물들에게는 사냥터가 되기도 하는 이런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그 갯벌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Today, the getbols remain a rich resource for people who know how to take advantage of this ever-changing world.
2: Aigo, 힘드네. 얼른 가야지. 작업을 많이 하고 이제 지금 물이 진작 나고 그랬어.
1: low tide, Lee Chong-nam and her companions set out on their favorite fishing expedition.
2: 오늘은 보름 열세, 열여세. 그러니까 물이 개일로 많이 났다가 개일로 많이 들어와. 오늘.

0: 달에는 물이 작게 여기만 났다가 도로 들어와 불고 근데 보름에는 물이 쫙 멀리 갔다가 또 빨리 들어오고
1: 그런데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없어 없어
0: 작업시간이 길다고 거의 한 많이야 5시간 4시간 야 물 언제든 시간이 있어 작업하는 양 시간이
2: Here, the ground is soaked with seawater, a perfect environment for the most prized catch, clams.
0: 어디 음말 봤어?
1: 아, 연음하고 하면 5km 되지.
0: 이제 물때가 있으니까 이제 작업 그만하고 그때는 이제 작업이 많이 되버려.
2: The women of the Getbulls still rely on an age-old technique, one already recorded in early 19th century annals.
0: 이거 없으면 반짝이 아니도 못하지. 작업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이 100몇 킬로서 잡아요.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움직일 거요? 여기서 요거 없으면 여기서 여기도 못 간디. 80년도 탔는가 없어.
1: 이제 그만 잡고 가.
0: 그만 잡을로 나오도 안 하네.
2: This is a culture and a landscape. On the brink.

여긴데요. 해점은 옥녀봉 봉수대. 저쪽으로 오면 이 해조문이 이쪽 서면에 있나 보다. 직접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0: The tide table recorded both when the tide arrived and its height. For Dong Pil, they're more than just markings, but a vital record. Proof that over a century ago, Koreans were measuring the times and reach of the tides, a first step towards a science.
1: 이 바다의 조석표를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강경포구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바다에 대한 이 강에 대한 그냥 찬양글 같아요. 땅은 바다로 더불어 떠 있으면서 길을 따라 오르내린다.

0: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물이 찬다 느낀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기로 해석한 거예요. 기가 차고 오르내린다. 이게 기라는 게 결국은 다리잖아요. 마지막에 땅이 헐떡이며 바다가 숨을 쉽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의미가 그냥 고기 잡고 그냥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하고 강 자체를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이해하고 했다는 게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게 지금만도 옛날만도 못한 것 같아요.
1: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new nation of South Korea started reclaiming land at its narrow coastline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Reclamation became a state project. Massive seawalls sealed off mudflats. Estuaries were drained. New harbors built. The cost of reclamation was huge. Many local communities were cut off from the sea and its tides. A culture and a way of life lost in the process.
0: 과거에 2만 명가량의 어민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그 조선시대 후기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 바람을 타고 밀물을 따라서 그 수많은 고깃대 잡아서 올라오던 배들이 이 강경 폭우에 딱 짐을 풀어놨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 선주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람인데 왜 간척 사업을 매립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만 매립하고
1: On the Xiantang River, Chidong, the drone pilot and boar chaser, has found the ideal spot to record the arrival of the Silver Dragon, the world's most spectacular tidal boar. He has just half an hour to prepare. There'll be just a brief window of opportunity, and he's not alone. For these fishermen, the Silver Dragon brings opportunity, the chance of a catch like no other. For generations, recreational fishermen like Wu Shiyang have come to the river at the equinox to harvest the gifts of the Silver Dragon.
2: I've been here 8-9 times. The first time I came, I was very nervous. 心里面感觉很怕，但是后来慢慢的来多了，就感觉好一点了。也不叫死，就自己不懂得这个潮水的特性嘛，就很危险。因为人这个东西遇到自己不熟悉的东西，就有点危险。说实话，还是要注意安全。啊，有啊，希望能捞到鱼啊，就这种，捞到鱼之后回去怎么弄啊？就准备下酒啊，下啤酒。

0: you've set the pace. Now let your wealth keep up with Standard Chartered's Wealth Saver account. Grow both your Singapore and US dollar deposits in one multi-currency account. Earn up to 5% per annum interest on your deposit balance of up to $2 million. Plus, enjoy exclusive welcome rewards when you join Priority Banking. Learn more at sc.com/sg/wealthsaver. Terms and conditions apply. Singapore dollar deposits are insured up to $100,000 by SDIC.
1: 2년 동안 이렇게 이 자리에 여러 번 왔는데요. 오늘 사실은 원래 7차 재판이
2: 그걸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1: 오늘 사실은 원래 7차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라고 하는 언사를 했는데 마지막은 아닐 것 같고 어찌됐든 거의 끝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2: 정부가 이제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법적 싸움까지도 가는 거예요.
1: 재판부도 야 얘네들 진짜 지도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몸소 느꼈으면 하는 바입니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2: 30년 전에는 그런 계획이나 그림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의 가상적 희망에 대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이미 30년이 지나봤잖아요. 이미 20년이 지나봤는데 그 결과물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3: Since 1991, a huge development known as the Semangum Project has taken up 400 square kilometers, some of which is on reclaimed land, erasing landscapes and livelihoods in the process.
4: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를 겪었는데 그게 바로 간척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목적은 넓이 넓은 저 그레이 에어리아, 죽은 땅 같은 갯벌을 매립을 해서
3: Korea's central spine of mountains make up 70% of its landmass. As its population grew after the war, tremendous pressure focused on the narrow coastal areas where flat land was scarce and valuable.
4: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이 필요했고 그 갯벌을 그렇게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냥 공간으로 보다 더 인식을 했던 거죠.
3: Then in the 1960s, a South Korea took the path of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This pressure on the coastline intensified. 포츠 Steel mills, factories, and cities spread side by side. Soon, development pushed into the gaetbols, consuming their unique ecology. In 1991, the world's largest reclamation project, the Semangum development, started. Engineers cut off the sea by building a 34-kilometer sea wall to transform the gaetbols into farmland. Little did the government know then that this would have ecological repercussions.
2: Semangum이라고 하는 어떤 개발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큰 망경강 하구를 막은 거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4: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일시에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조개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위로 이제 올라서 하얗게 메말라 죽는 현상들을 관찰했고요.
2: 조개를 껍데기를 다 죽어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었죠. 처참했어요. 완전히 죽음의 들판이었어요.

0: 갯벌의 가치가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갯벌은 무분별하게 간척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구 갯벌인 새만금 갯벌마저 인간의 무지와 탐욕 속에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 The gepoles were once a refuge for 300,000 migratory birds o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but no longer.
2: 호주에서 날아온 붉은 어깨 도요가 2004년도 이쯤에 굉장히 많이 날아왔는데요. 그해 가을에 그 8만 마리 이상에 대한 도요새들이 가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봄에 호주에서 날아온 도요새들이 잘 먹지를 못했어요. 번식도 실패를 많이 하고 이동하면서 많이 죽겠죠.
3: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4: 여기서는 안 되겠다. 대략만 보고 네. 넘어가서 어느 정도 거머리 갈매기도 날고 다니네.
3: 네네 몇 마리씩 보이는
4: 둘,
3: 것 같아요.
4: 셋.
2: 지금도 새만금을 보면 옛날에 그 어마어마하게 새가 날던 모습들, 그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사람들, 그 갯벌이 느끼는 그 갯벌에서 그 제가 걸었던 때의 느낌, 이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군산은 그렇게 자연이 많았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그 숨소리, 막 땀 냄새,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 생활 소음들이 굉장히 즐비했거든요.
1: Cut off from the ocean and the churn of tides, the water trapped behind the sea wall quickly turned stagnant and unusable.
0: 갯벌을 포기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1: By the mid-1990s, locals had had enough. Fishermen whose livelihoods vanished. Communities who watched an ecosystem suffocate. Their protest became a movement. NGOs joined. Thousands filled the streets. Finally, the authorities yielded. The gates were opened once a day, allowing limited seawater exchange. But the waters remain far from restored today. Dong Pil is still closely monitoring the landscape.
5: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6: here. Here, here.
5: Here, here. Here, here. h 그러니까 가면서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 포인트만 저기 쪽.
6: 자, 그냥 그 준설 있는 데 갈게.
5: 예, 예, 예.
4: 네, 출발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자, 오케이. 여기서 합시다. 이게 이제 한 50cm 정도 들어갔을 때를 그냥
1: 보여드려 수치를.
0: 여기 보시면 지금 염분을 측정하는 거죠. 26퍼밀. 26퍼밀이라고 하는 거는 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2: The water looks clean. Innocent even. Last night's sluice gate opening saw to that. A brief flood to mask the damage. But the surface can be deceiving. The real story of these stolen tides exists below.
0: 살짝 기울여봐요. 물 빠지게. 여기 잘 보시면 이거 혹시 이 색깔 보이시죠? 이 표층으로 갈색 기운이 돌고 이 밑으로는 다 까맣죠. 이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혐기가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이 호기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멈추면 안 돼요. 이 바닷물 순환은. 물이 정체되고 그곳은 썩게 돼요. 그러니까 새우나 아니면 기타 꽃게라든지 바닥에 사는 저소생물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과거에 2만 명가량의 어민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다 파괴됐어요. 그로 인해서 농지를 만들고 좀 더 풍요로운 것들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바다가 주는 것들이 더 많았어.
3: 누워도 라이게겠어요.
2: As the king tide reaches its climax, it forces the ultimate choice to stay or to leave. In South Korea, some battles are still worth fighting to save the Getbulls.
0: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4: 띠는 이런 이제 무언가 보이는.
2: In China, as the year's strongest tidal bore nears, excitement builds, but concerns rise.
5: When I wait for the tidal bore, I have to anticipate the fact that it's a one-shot.